0: 下个礼拜咧都继续有耳边执到宝呢个环节嘅。如果咧大家都谂起一啲沧海遗珠嘅歌咧，都可以话俾我哋听噶噃。
1: 系啊，逢礼拜五咧都欢迎你哋打电话嚟咧，我哋就会播出你中意嘅歌啦，同埋咧播俾你中意嘅人听嘅。好啦，咁啊，希望下个礼拜咧周依玲会好翻啦。
0: 系啊，
1: 希望大家有个非常之快乐嘅周末啦。
0: 拜拜。
1: 好啦，拜拜。